0: 나 취소 취소
1: 여기서 뭐 취소로 내렸어 다 소매는데 나 이놈 죽여
0: 나 처음 먹은 것이 같은 거 안 좋으라 이거 어? 손 조심해 나 불사 나온 거
1: 전화봉사입니다
0: 손 조심 길이 너리도 나리나 말지 않고 내도
2: 야,
0: 아, 다시 한 수시. 저 누가 첫째 오게 다니 노지. 아, 다시 잔나 가면 이거 뭐 줘.
2: 야.
0: 오늘 따사. 누가?
2: 파미 아주 파미 파미.
0: 오늘
2: 나 파미.
0: 잘 수시 다시 잔나 파미 가면 그 뭐 가면 이거. 남동네 누가?
3: 一切收拾妥当。 多杰再次踏上征途，这条走了26年的寻湖之路，再走一次，又会发生新的变化。眼前的湖再望一次，又将牵动心绪起伏。

0: 나 취소 취소.
1: 영애 사모. 취소로 내렸어. 나 소매는데 나 이놈 죽여.
0: 나 취소 넘은 것이 같아 소매. 안겨울에 오니. 손 조치고 나 급사 나온 거.
1: 전화봉 사미다.
0: 손 조치. 캐리. 나 대도 나 대나. 말 잘못 대도.
2: 一切收拾妥当，多杰再次踏上征途。这条走了26年的寻户之路，再走一次又会发生新的变化。眼前的湖再望一次，又将牵动心绪起伏。